0: 못 가기네 뭐이. 잠깐. 자. 이거 봐.
1: 엄마요, 양가야, 아니 말라니 뭐 보소이. 기랑 끝만이 못 갈래 당대 잠깐 봐봐 그 새끼.
0: 잠깐 하. 그럼 미션 니가 갈래 또 사방 야 본게가?
1: 이거 뭐 이만가 이해 랄림바. 그니 나도 배고 나긴건 가까 이해 온거. 다스 다스 봐야 동아 동비아해. 야원만 고마 간투스 나가.
0: 리초가 리체 마가
1: 마스 리초가스카 파 엘리사 고비
0: 무슨 메모 엘리사나 와무게 세니나드네
1: 에 프로블레마 나라니모 그이모 마코 기다 기타 기티니 파 엘리사 규코 카이나 길 아스카용 아콤 파마티 사 콤부간 바야 나 우간나 랑 아콤 이히 사 콤 판티 무사 콤 사얄 파 엘리사 규코
0: 베베 스모타 타베 콤 바호바